0: 다진마 직진지 캄나 생전 친지로가 따와 당매봐 돈나봐 싫은 뒤대 당연한저 민직진지 캄래야 아니 제 뜻주변 멘다와 멘다와 이어되거든데 다 요리스 다디 직진지 캄나 생전 친지로가 따와서야 다들 친지로 수잖아 로버트 거래 사다들 패시 마도고 자고만도 생기 마도보다 로버트바 로버트베 아니 더주 장매로 요래스 다 지수 뒤나 아니 시두리스 시부도 가려서나 차와다 장변다 무투다 무디보
1: then the text opens with a sentence that statement that the countless erroneous views that exist in the realm of the world may be subsumed into four categories. So in the world of human beings, there are among the individuals there are so many different philosophical persuasions and points of view, and many of these points of view are erroneous, and also many of these points of view are totally a lack of understanding or ignorance. So these various points of view, if they are subsumed, the text states that they can be subsumed into four categories. These are one, the unreflective, which refers to the ones who simply do not have any understanding. And the second one is the materialists, and third, the nihilists, and fourth, the extremists.
0: Mm-hmm. 마도바 마도바데 마도데 군두모모 순서는 다디 에 다디 다니엘디 온다임다 다지 드베나리아 탈라 차와 강세나 니들 풍북내 집에 최담제 다지 최담제 에 교강자와서 드비 차버 진자와는 직된 파를 예받아 매봐 최담제 교단 제부 세니 다 다른 거란들 지다다 에지 사빈 교사빈 때문에 제부 아니 지 내가 속고 지 온대야. 근데 이게 존재다. 맞아다. 성질이 되버리 캐던 걸 봐. 레디이네. 따디이게 빼는 직전에 감 야 토마야 샤용 보이네. 아니 디두. 가져간다. 이거다 메시 안 하고. 다른 대신 그 체디 엄마 레야 아니 에. 신디 엄마 앞에 있지 유명다. 저 따디 가다시 직전에 감 천시 된대게. 따 교진가도 상로 谁他他人不上了没动啊是吧确实是觉得这部神灵来那十几个人都是没事了大家能信给月面都麻到吧实在呢也把他买吧下地今天七八八的这那叫我去的今天月面都麻到吧 마도바데스 그도 몽고 사디 다시 never 따와 타치도야 로버트고 인구가 아유 상태에서 마도바라 저 똑심 미시고 당연히 민망세 들어보다
1: So the text reads that then it defines the first type of erroneous view which is referred to as the unreflective. The Tibetan term is chelpa, and it reads that the unreflective do not understand whether or not all things and events have causes and conditions, and they are thoroughly ignorant. So the reference here is not to a simple understanding of everyday events, like if someone were to plant a seed, that you would expect a shoot, a sprout coming out, or eventually having a fruit and so on. That type of cause and conditions, of course, everybody can understand, and everybody knows this, but what is being referred to here are types of people

0: 마세베 아니 나올래 마다 보고 뭐지 지도 파 나와디 뒤 다 나와디 뒤니 냥올로 정신 동배 가서 그래 그 동거로 즉 차야 여버래 디터는 나올래 풍부지 지도 마다 보고 뭐지 파 뒤체 진대기 나 동산 샤스도가 다 디앙네 뚱니 네베 로 디니 다도 되겠어요 터시겨와 까네 진리들 타제 우메 시수 냥바라 샤데 대앙레 시주 디니 네베 로 디니 두시샨 아니 서구 남발이야 샤데르치 군주도 사이 수 샤다데 이마레 저한테 이마인데 전산베 전산바라 깽가 매발레 군소도 사이 수지 꿀 검신 자 때는 내가 전부 도와 안 사물로 제가 안 사물로 우리 저기 초근 된다고 저기 멍구 요아래디 얘네 똥이 꽈리야 사람 더 나스게 미시브 아주 연대기로 봐 자 때는 진짜 인베 인도 대기인의 공도 시범 되시겠네 상한 냠이 생기지나 똥이 그 따와라 냠은 여버지 내버도 보고 요아래 마도 다 상하 최 내도 캐워지 쟁에 얘는 똥이 그 따와면 봐 터면 봐 다 똥이 그 따와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금 내셔봐 산전지도 나래야 심심해 따온 증에 여버래 꿈을 따온 증에 여버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은 여버지게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켜워진 그런 말도 무슨 그런 그 따위 양념 매등에 지금 시작하고 그러자 그냥 그걸 매웠다 가사 그 땀이 락과 떡배 따와 연애 뒤 팽겨 말해 최지 땀이 차라 그런 것이 떡으로 연애 나 최지 차라 숨을 왜다 무슨 그런 것다 최지 땀이 따와지 요구 연애 진전대 그 따와 뒤 아니 가답에 시주기 년물로 기하시 영원해야 정주 없으면 있으면 좀 뭐죠? 이거야 말봐. 자, 근데 인도산에 나냐면 세겐디 하루도 침배 남기 가서 우리 배 인물들이 가다 냐모도 취득해지라 콩도 취득해지 콜도 취득해지 고유하는 말도 때문에 그냥 처음도 와. 하루도 침배 랑놈 냐면 세겐지 배이나 나가 내서 지디 네가 눈에 배겨 봐 요 말에 그러면 정주 없으면 거야 친구 그냥 내시야 다그때 다게 그러다 사는데 이거 봐.
1: 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我们现在的话 老了下了有的站呢，十多年呢，等待健康那什么时候都落了下个多。但是下完那些药呢，大多站呢年够不来的，这大多占用的特许药啊，这个占用呢年还没多。基础这个团呢，这个占用呢难不得年还没多。原本经过个电视，他呢上不上面呢，个高压下的很多的中高热不结实的，那么像热没特别这个，没得啥用的哇。我这人这么讲呢，我当年都买了个些个药嘛的，我落了下完那些天津的玉米是在呢，他天津的买吧，怕吃不起个，落了下完就啥呢？哎呢？对，健康买吧，他这我们细的，哎呢落了也下一碗一把的，落了下完他了，你把它下的太硬了，哎呢？各处恐怖的，哎呢？所以那把的，哎呢？因为我下完菜。现在在电线呢，抬了蛋白，牙齿还是老了，下一句话，哎，那他跟牙尖的商量的，那什么？但这里这边呢，受过了命呢，那样的人是不是当把眼睛都伤呢？哎，你美国家乡话，他也苦了命呢，那么的是个眼吧，是还得重一个嘞？哎，那三岁你们是还得重一个嘞？
2: So this reference to th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0: 땅 내. 에는 무엇이 관배 커돌리야? 시야가 소바 마셔봐. 대개 가는 건 천이 저 저번 조금 대개 때니까 왜서 쳐들지야? 성도가. 사실 내 이모 이랬다네. 반에 제일 무시기 중은 알아래. 리식 동님 몇건 받았어. 리식 동님 몇건 받. 에네 대화 공부하시니. 정말 대단한, 회사 송영이에요. 자, 다 들으셨네. 직벌도 와. 코아 직벌도 와. 근데 인도산에, 동아 송는, 영어 망사장, 섭준 양수를 낸다, 마와나. 난 니 화탈이야. 씨에바 소만 마셔봐. 탐에베 씨에뱅한 올로도 헨이 셔야지. 뺏지 따면 용의 미지기. 니 고민 안 연구르보다. 다 이니다 띠기 똑같 생태지 마세다. 니주 가가래. 땀이 매봤다. 자들 소석교다 몽고지에다 이나 양호라 라마 냠용쟁기 아 라마 미그 뭐냐라 이제 소석교 이들 듣듯이래야 담바 측지기 그걸 또 받아야지 그 영용 비어래 또그 뒤냐면 써야지 영용 비어래 그 진짜 잡는다 자 근데 인도 확할이야 때래 이나 아니 강야 말로 쟤 미시대 따외 출리 등도 마성 왔어. 통네. 딱 5단 채널 봐. 5단 채널 되게 넓었네, 신기. 그래서 똑같이 친들, 아니, 가서 그게, 르바, 다 심리 뉴스 채워. 다 심리 뉴스 채워. 다 르바, 권배 내가 리자, 못 가다. 런신 흔들 채네. 그건 르베, 런신 싸워디 흔들고 차리 채. 대, 뭐, 까다, 쟤니, 똥님께 지혜가 어디, 리그, 뭐, 까다, 임벗 잡으면 나도 죽으면 좋아. 그러다, 코, 까다, 임벗이 쉐고 좋아. 뒤 임벗 인두산에, 까다가 능신, 쉐고 임벗 인두산에, 쌤, 뭐라, 도전 권병, 뭔로라, 쌤, 죽는, 로승, 그, 창처야, 뒤꺼 돌리야, 루두구이, 흉, 능신쟤니, 똥님이 따와 땅을 파. 쟤, 싸게 되잖아, 쟤도 송주 권병 내가 리니, 무시 규승 그 거두기 아쌤 소마 맞춰봐 제 대간에 그다음에 사와생지 생지 동거생지 런신 애는 세도 순주 순주 죄래게 도우스는 권변 내걸리야 야 육매외세 신앙 공부 거래간 도 더디게 하래 레디 이네 딩어라 애네 능수수도 거두리야 야 돈이 있다와 바로 드시면 대박으로 소원이지 땅을 봐봐 뭘 다음에 도도와 이 지금이나다 요즘 사제에서 무슨 일을 했다네? 지식 신의 고미하지. 죄대신의 동의 고미하지. 대내 루직제네. 딴 거다. 수구도가. 그래서 이메일 했다네. 그때 흉 과속으로 되어 고마 직니. 차상한 지기. 다시 해보지. 뭐 죽나? 그 태가 태게, 그는 도회. 나 루직이면 도회 흉더우. 태가 태게 전다 직, 쭉 스커둘이야. 고미하러 지. 시야가 이나? 어디 안도 숨어야 돼. 내가 더 좋아. 사실 양수련다 마와나 강야마로 지연이 시베사. 자, 근데 이번 인도산에 아니 루루비 중리야 미세션의 장바인 어때다.
1: So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to bring back Tsongkhapa's reference to how he studied Nagarjuna's text and the significance of that and the need for that, which we read earlier. Because, for example, we read in this, on page 27, we already read that section where Tsongkhapa writes that although I worked with much hardship on the treatises of Sutra and Tantra, when practicing and expounding the meaning of the profound, having seen that I've not gone far beyond the kind of view that has trained in nothing and knows nothing at all, And it's important to bring that stanza here because in Tibet, as everybody knows, that the Vajrayana teachings became very wide.
0: San Francisco, and San Francisco, San Francisco, 아니, 싸움 제도자네, 가르쳐줬어요. 지금 세종에 쓰려면, 싸움 제도자네, 쪽진이 하고 싶어서 건배 인사. 딱 뒤.